0: 在我子弹绳索里，虫子，加油啊！坚持住，坚持住，越往，啊！你们三三马车打头阵。
1: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.
0: 다시 갑니다. 모두 해가 와 찔러줘! 당장 시민들 쇠지 않아!